쪽에 놓으니 이 박통 속에서는 왠가 비단이 나오던 것이었다. 왠가 비단이 나온다. 왠가 비단이 나온다. 누군 부성우 선백정 헌헌 나 일광당 코소디 아양루적 소나미가 월광당 소왕무유지어르 진상 얻은 천도문 전하구주 산천 천목 그려내던 지도문 등태산소 천하의 공부자들단 안양 초당의 경주운데 천하 영웅 와룡단